0: 송금주, 강남순 혹시 거슬려.
1: 난 지금 경찰이야. 가짜기네 둘 다 같아. 내가 가진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지. 수사 자금으로 써요.
2: 그러죠.
1: 어디가? 얘기 좀 하자면서.